0: 사단장님, 적들이 다 죽었네요. 역시 미국 포탄이 대단하긴 하네요.
1: 이게 바로 내가 당장 공격해달라는 이유다. 적들이 방금 산을 접수해서 방어공사를 못했거든. 딱 정확하게 맞을 시간이다.
2: 你这样，你。

0: 무슨 일이야? 왜 여기서 차를 멈춰? 지금 전방에 물자가 급히 필요한 거 몰라?
1: 차 수리 중입니다.
0: 지금은 덕천에 다다르고 곧 무릉대교로 오는데 왜 여기서 꾸물거리고 있는 거야? 두 사람만 남겨서 차 수리시키고 나머지 사람들 빨리 통과시켜!
1: 장군님, 혹시 어디서?
0: 명령에 따라!
1: 충성! 차에 타! 가!